0: 루아 나가라 루아따 대혀 땅방아 하여라 이어 떠던 기대치까 에꺼 있는 무마 이어 나태와 뻗지 아 에뻐 하우하우 떠누와 나에따 이어 떠던 마태야 후와 기대 뻗지 에치깐 하여라 이어 떠던 이따마 누와 에러루와 하따랑아 뿡웨
1: Mama, what was the point?